0: 이모터는 이모터는 이모터는 야시 이모터는
1: 아아
0: 누나
2: 와가 뭐 당하면 사 아빠가 뭐 와갈라 트레이더가 트레이더가 트레이더
1: 무서워
3: 왜 나
2: 주저했을라 당신 주저했을라
0: 휴대폰 거야 주저봐
2: 나이
0: 스토리 한다 나이
2: 뒷덕에다 마이스터 야 가세요 엄마 그 말이니까